0: 경험하십니다. 세상은 그다 규밀이 깨버리죠. 규밀라스 제부 여벌다와서잖아요. 제부 신디 다 품불로 왕하신에게 다 덕시장어 지여대로 다와면 좋아. 규밀라 제부 여벌다와 직시 균제 로벌다와서 아니 그는 장시만 주고 지소 딱바인데 인부지기 아니 딱배 깨버지 양은 지든 거법을 내가 가서 그래. 주상으로 가서 주상입니다. 지금 누구입니 돼요? 지금 잘 맞추다. 딱바랑 죽이 기부. 딱바랑 죽이 기부 쓰잖아요. 나가다 지든 거법을 딱바랑 죽이 기분 되는데 지소원으로 딱바 계시기 딱바 시합이 있는데 뒷니자로 규제 딱바 시합이 와요. 저상가 규 딱바 교험에겐 지기 제부 교원종의 계신 말이 있어요. 봐. 양안에 그 두디 땐두어 인두산에 그 딱바신 땐두어 인두산에 그 땐두 대등의 신부 교험에 보신 대등의 신부 인두산에 양안 대인 제부 남도야 미지바 양안 따도 깨끗이 레디 이내 귤 제부를 교원나서 양안여대봤디 띠지시기 딱두 교험에 대비지 용식 말이 있어요. 사진의 인두산에 Junjer lapar dah orang. Tanya, kuih apa la? Jauh member dah orang sehari, jauh nala ya cina. Kuih, ngaman diru orang ni, tak tak apa. Kasih urip lagi, yang kerawa, terjirah, tinggi cikte. Tapi, kebab, teh langbe, pungbudi. 투매런신, 아니 교회런신, 믿음바, 믿음바런신. 지전에 가서 우리 교 딱 봐도 충배, 제부 딱 봐만 인바. 난 제부 교제다 미숨부지기, 제부 대도 따와서지. 교회발라 제부 매발 따와. 교회발라 제부 교제런신. 또 매버다 사실은
1: so here in the text we read this is on still page 33 the extremists uphold the existence of an eternal self for they reify all phenomena through conceptual imputation so the reference to conceptual imputation here suggests that it's a reasoned philosophical standpoint a postulate so it's not just a kind of an innate, natural conception of selfhood we are talking about here. We are talking about a reasoned philosophical standpoint where on the basis of philosophical analysis and reflection, one adheres to a standpoint that upholds a belief in an eternal, independent self-existence, a selfhood. So this is common to all non-Buddhist schools. And then within that group of non-Buddhists who uphold the eternal self doctrine, then there are differences. So we read in the text, the extremists comprise of those who view the presence of effects where there is no cause. So this refers to the Indian school Charvaka, who rejects the notion of rebirth and so on. So although they believe in the existence of an eternal, enduring, unchanging self, but because they do not espouse the doctrine of rebirth, reincarnation. So, in a sense, they accept the cause, but they do not accept the. They accept the effect, the effect which is the existence of self, but they reject the notion of rebirth, which is the cause. And then the next one reads: those who view cause and effects erroneously, and that refers to schools such as Samkhya school, which understand the origin of the cosmos in terms of what is called a primal substance, a prakrit, which is again permanent, unchanging, and so on. And this also refers to the Indian theist schools, which believe in unchanging, eternal first cause. Self-causation.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프 멘트표고 우수심 시대에 다 멘트표는 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네. 꾸지였어도 과연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여 사람 좀 봐요. 이해들 왜?

0: education. You know, after a certain point, when you go to university, you have to specialize in a particular subject. In the same way, as you pursue further and further into your spiritual, along your spiritual path, as far as the metaphysical view is concerned, it seems that at a certain point, one has to adopt one metaphysical view over the other.
1: 자, 니네 인도산에 냠린 칭에 시라고 찍은 거네. 에, 찍 담바 찍세야 그 따와디 저치 부샤레. 디 개치 부르샤. 다야 찍 초괴 되네. 다 두메 베니 연식이 번은 두메 간에 에니 데니 샤윤데 에니 출루 두마 담바 두마세야 그 따와디 과르샤.
0: Therefore,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or one could sa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dividual spiritual practitioner, I think the concept of one religion, one faith is really important as you pursue deeper and deeper into your spiritual path. However, from a wider persp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ety at large, again, it is very important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multiple faiths or many faiths, sorry, many religions and many truths.
1: 자 허브칼이야, 그러나 출루 찍도 담바 찍어야 되다. 출루 두마도 담바 두마 써야 되고, 이 개화를 도와. 이제 이네 뜻에서 소설 되네. 뜻에서 시라고 시를 되네. 담바 찍, 출루 찍. 아니 두마를 되네. 아니 그 감도 몇번 나서 이거 이번인데 출루 두마 담바 두마 써야지 차용 거래. 아니 시 담바 써야 걸래. 그래서 소설 담배 남이를 먹고 샤투 그러봐.
0: At first glance, if you look at these two concepts, one truth, one religion versus many truths and many religion, at first glance, they seem to be totally contradictory. However, if you look at it carefully, these two concepts are really contextual an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So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dividual spiritual practitioner, the concept of one truth and one religion is valid.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wider society at large, the concept of many religions and many truths is valid. So there is no contradiction. And also when we speak of truth, that is also a relative concept, that truth must be understood and defined in relation to different contexts.
1: 다들네 다 지용도 샤베이나 해지 점문이 되간게 취규 대산을 해지 니기 설지 지대거보 대행이 대산시다 지대거보 미능이 대산을 찍 지대거보 다 대행이 대산다 상물로 캔세레 단 지대거보 민둥에게 대산 나러리아 낭바 다 나버셔로 상제베 취 아니 해지 지루베 취 되네 장신 살제보다 삶의 니시에베다 삶의 바 디디 페지지르고 보면 민중의 주주차 되게 아래
0: So generally speaking, if you look at all this diverse, great diversity of world religions, one could see two broad camps. On the one side are theistic religions, where the belief in the creator is the primary foundation. And on the other are non-theistic religions. And the theistic religions, most of you are familiar what those religious traditions are. Among the non-theistic religions, where the concept of creator is not the foundation, there are such traditions as Buddhism, Jainism, and also one branch of ancient Indian spiritual tradition or philosophical tradition known as Samkhya.
1: Da? 지지대고 보면 민중에게 다 대전이 일어나라. 야 대전을 니 체베이나 그게 다 가서 그래. 풍불에 된 셈베 다 안 되겐 지다. 풍불에 된 셈베 다 여마리스. 전에 뜻이랑 다 여마리스 전에 너댕에 다 니 차도 가버리. 산제베 최 코나 다 대내게 풍불에 된 셈베 다 민들베 전에 다